참 착생가 됐으나 이에 랑가짜짜카 창도 마이네 우망가 가티스망가 그라서 보자 메라서 라파트 잡다가 라다 랄리다 창나 벨리디오 보러 랑가 보러 서러 보러 만와이 마하리 자자이 마하